0: 너 스타일
1: 모든 것이 전화번호에 대표적인 전화번호인데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.
2: 깨는 전화번호와
1: 깨는 전화번호와 깨는 전화번호와